0: 대사
1: 종이다.
2: 수행하다.
0: 10-15 OR 107 John Maddox Drive, 107 John Maddox Drive, ear, nose, and throat clinic coming from an audible alarm interior.
1: 20.
2: 7 o'clock.